내수 인도하기는 안 되면 안 되는 거 모르노는 생고노 방편은 캐방편은 인도 왜 원미야순이 뭐 어떻게 캐방편은 어떻게 아닌 때가 있는 인도 제 이수고 인도 이거 이거 파 바람 내고 뭔가 에 나 이나 시 이거 파 인도 야수 소한 그만 도나 와와 인도 와광우 이 되게 이미 비약감어 되게 담보고 인도 마스코 그런지 담보고 인도 나 담보고 이거 그 되게 내 아야 아야 브라나 뭐 그래 Don't know what you mean, remember, Baba and Aquatans or Puri. No, no, Kirikin. Come, yes, Gurakin. Gurakin, eh? Yeah, the day, Shere Kurujia. Mukoku, Mianke, but who can't have you got Tambu, you got Baba, not the Gandabara song, Grimana, Gurakan, Grimana, Don't have Grana Yasu, so dumb, don't have Dacha and Grimana, Buko, Bukofi. No, what am I not, Batman? Come, my.